0: 내가 설마 시리 상받던나 알려줬던데 아트라발라 자태열리 아 대한들은 막으라던 또 자연들은 놓아서 하 세라히리도던데
1: 덕거래 막으래
0: 아 그래 얘는 말려나 아 대한들은
1: 말려도 셔지야네
0: 셔지야네 야우다 루파던데 아래기 와리하긴다
1: ಅಯ್ಯೋ ಮಗನೇ ಕೆಲಸ ಕೆಟ್ಟು ಹೋಯ್ತಲ್ಲ
0: ಏನು ಮಾಡೋಣ
1: ಏನು ಮಾಡಲಿ